0: 수 퍼지모
1: 레디오 레디오 레디오 레디오 문자 너무 좋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두 차트가 대비 준비해 광대비 연정 너무 구정쓰면 가비 뭐에 다내자 레디오 문도 카카노 돈에 근데 젠시가 가비 무사 두만 서고문나 너무 아깝구나 도와 자리야 구수비사 카티페 두자 마 레디오 문도 25 가비 무사 두만 서고문나 너 누나 구루나 두개나 구루마나 젠시고 구마구마 자파가 가운게지 가 두뉴미에 보세 과다 구미야 가비 뭐에 다내자 레디오 문도 어머리 비어 죽이라 비어마니 에비야 구뉴미랑 가네비라 란토코 부테레프 군본사 레디오 문도 오쿠왕구레비라 베비 연자우로 어머리 Tenkamu t-shirts, reflector jackets, nebula baby, that are tomoni. All what I can get to the Kedamuchi Sawa Mundiba. I'm a presenter by Radio Budu. Gabatunkanaba Udinsaba, Wabacha Siga.
3: Radio Budu Yaguina, DJ Danio, Nagua DJ Melpro, Melpras, yeah. I was a DJ Danio Mupira, good the one.
4: But Danio, Shama Shihata, Kuzana Kuzasa, the cheese.
3: Chelsea Gompira, good yet. Obama Junior Chelsea, Guadakawa Cosma, Cosma, Nagua. Senti jase kalingoma agwera zamsa Alex chitunga ona tagala sonko Julia gumubyeka kuya mulunji nyone kusanga muzaika madi muzaika madi muzaika madi bo
2: kale na bantu be Jessica majiri katika mukalo koso dimo marembo chitunga budi logeza mukana la remode kalingoma chato kolo kiseleketi debi tunde bidanye wo fena kusande ngabimu satu kwa munana tusaleke Jessica mtauni anti radio budu esanze ko radio budu at 25